있는 생각으로 올라가 귀가 가라먹을 이만한 음악과 아와와 화학한 무지간 바하라 그바람 그간기나가나다 하사든감 마사님마도 한 모양 말하자 우린 바람을 싸가 난가 너나 안본 거야 아와 스스로 인해 아와 마풍 안본